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5월 초여덟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당인 소지원의 주최하에 19기 도나시 인민정부 제42차 상무회의가 조직됐습니다. 6월 18일 도나시는 2026년도 제2차 안전생산위원회 구성인원 전원 확대회의 및 소방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6월 18일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당인 소지원의 주최하에 19기 도나시인민정부 제42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으며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또 전시 홍수 방지 사업 및 주요 조치 시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도나시 2026년 세 가지를 틀어주고 한 가지를 촉진하는 사업 진전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 각항 보치는 발전 실제에 부합되고 지도성이 강합니다. 각 부문은 회의 요구와 대조하며 취업 봉사와 기능 강습을 실속 있게 들어주고 전력으로 중점 군체 취업을 보장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 신형 공업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전망성 있게 미래 산업을 보급하고 과학기술 혁신 지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 발전, 생태환경 보호, 도로교통 안전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실체에 시달하고 참답게 사업해야 하는데 각항 임무를 실체에 시달하며 전시 각항 사업의 온당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정부 지도부는 깊이 있게 학습하고 참답게 깨달으며 요구에 따라 시달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치 업적관 학습 교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면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줘야 합니다. 경제 운행 목표를 면밀히 주시하며 도시 갱신, 자산 활성화 등 중점 임무를 다그치고 발전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밑선을 굳게 지켜야 하는데 광산, 소방, 교통, 건축 등 영역을 초점으로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하고 감독관리 책임을 실체에 시달하는 동시에 민생봉사, 환경보호 개정 등 사업을 참답게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목전 전시 홍수방지 형세는 아주 준엄하기에 각 시급 영도들은 홍수방지 사업에 대한 감독 지도와 검사를 참답게 잘해야 합니다. 각 향진과 가도, 각 부문은 예방경보 감축과 당직을 강화해야 하는데 하천, 호수, 저수지 제방, 산사태 우한지점, 도시구역 침수지대를 면밀히 주시하며 폐환식 관리 통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하게 준비하고 응급 대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날씨와 폭우가 내릴 경우 군중 대피 경성 조치를 엄격히 시달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밑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감독 검사 부문은 상시화적으로 기층 일선에 심입해 감독 지도 검사를 전개해야 하는데 발견한 책임 시달이 부실하고 우한 개정이 태반하며 당직 규율이 해이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상반년 전시 경제 발전은 온당하게 추진되고 각항 사업은 단계성 성과를 취득했습니다. 각 부문은 연도 목표에 모를 받고 압력을 더하며 분발 진취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방면은 산업 사슬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의향 있는 대상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업 영역은 부축 봉사를 강화해 중점 기업의 생산 능력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규모 승급 육성을 다그쳐야 합니다. 대상 건설은 공사 기한을 거꾸로 배정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며 각종 정책성 자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용 부지, 에너지 소모 등 병목 문제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추종 지령을 강화하고 전력으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며 전시 경제 운행이 온당하게 추진되고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6월 18일 도나시는 2026년도 제2차 안전생산위원회 구성인원 전원 확대회의 및 소방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시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이 연초일에 안전생산사업과 소방사업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윈 부서기이며 시장인 조지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밑선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우한 정도를 엄격하고도 실속 있게 들여줘야 합니다. 각지 안전사고의 침통한 교훈을 깊이 있게 섭취하고 하나로 열을 아는 방식으로 안전생산 전문 정돈을 전개해야 하는데 밑선 사유와 극한 사유 방식을 견지하며 각종 위험과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추호의 사실이 없이 존재하는 문제를 철저히 개정하며 온당한 안전 형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합니다. 중점 영역을 초점으로 정확하게 안전 밑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통제를 참답게 틀어줘야 하는데 중점 도로 구간과 중점 시간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과적, 과속, 피로운전, 농용차량 법규 위반 인원 탑승 등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건축시공, 고층 건축물과 대형상가 소방안전을 면밀히 주시하며 3분기 시공 진도를 다그치고 불시 사용과 전기 사용량이 증가되는 특점에 대비해 작업 절차를 규범화하고 규범 위반 우환을 정돈해야 합니다. 관광 성수기 안전 보장을 미리 잘해야 하는데 특종 설비와 식품 안전을 전면 조사하고 극단 기후에 대한 예안을 완벽화하는 동시에 관광객 인원수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사업을 참답게 잘해야 하는데 강우와 수위 정황에 대한 감측을 참답게 잘하고 24시간 당직과 영도 인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직능 리행이 부실하고 책임 시달이 부실한 등 현상에 대해서는 엄숙히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책임을 확실하게 시달하고 상시화적으로 고압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관리 부실과 책임 부족을 견결히 두절해야 합니다. 연합집법과 교차 검사 강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점구역, 중점기업과 중점위험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우환에 대한 폐환식 관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전시 상하는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온당하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안전 형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전시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뒷심을 제공해야 합니다. 6월 17일 시 퇴역군인 사무국은 주둔 부대에 가서 제31번째 쌍용절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방면의 자원을 통합해 따뜻한 봉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담채로 군정군민 단결의 새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국 쌍용모범도시 건설 성과를 1층 공고히 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도나시 원군우속 자원봉사대 성원단위 대표들이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올라 부대 장병들에게 원군우속 계열 우대 정책을 선전하고 장병 대표들에게 건강수첩과 세면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근년에 도나시는 쌍원 공동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혁신적으로 정책 원군, 물자 원군, 문화 원군, 과학 원군, 법률 원군의 새로운 모식을 출범하고 적극 원군 우속 자원 봉사대를 건설해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들을 위해 의료, 강습 등 영역에 전문 우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조치에 힘입어 2025년 4월 도나시는 성공적으로 연속 7번째 전국 쌍용 모범도시 영예 칭호를 획득했고 전시 쌍용 사업은 더욱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단계 시 퇴역군인 사무국은 지속적으로 부대 장병들이 가장 관심하는 취업, 가정과 후대 문제를 초점으로 각항 우대 정책을 실체에 시달해 장병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군인 가족들로 하여금 더욱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사회화 온군 모식을 부단히 혁신해 전사회의 역량을 1층 응집하고 함께 쌍옹이라는 금빛 편액을 더욱 빛내며 물과 고기 같은 군민의 정을 더욱 깊이 쌓도록 하게 됩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